0: nhưng mà mất linh hồn nếu cậu được lời lãi.
1: Ani, 끝까지 가야 돼.
2: 纵有坎坷，不敢心中向往。
3: Friends? Yeah, why not? Instant connection. It happens once in a lifetime.
4: 이 시문 해서 시켜주면 확신이 된다.
5: 딩맨라마라베
2: 历经伤痛，却依然相信。八月，心怀信念，不负热望。